0: 부장님, 며칠 전에 평양을 칠 때 그쪽 제1사단 빨리 빠진 바람에 이익을 보았는데 단장님, 압록강에서 1등 추첨을 해야죠.
1: 무시하지 마.
0: 이 정도 싸웠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지금 북쪽에서 온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집에 돌아갔거나 군복을 입은 사람은 우리 포로 소용소에 남아있어요.
2: 어젯밤 온정을 칠 때 통신원 정보에 의하면 중공군이 통신정보를 확보했는데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해.
0: 우리 지금 압록강까지 공격해왔는데 강 큰 놈들이라면 벌써 왔을 겁니다.
2: 3형하고 일부 견인포병과 함께 앞서 빨리 진격해! 1형과 2형 뒤따르고!
0: 네!